우리 꾀꼬리 불륜병아리 개똥지바귀 기러기 큰뿌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거들 솔새 검은머리 부흥태새 팔색 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삼계개리 틱부엉이 호사도유 붉은머리 오목눈이 불개참에 검독수